0: 뭐래?
1: 차.
0: 아?
1: 알로.
0: 알로.
1: 나보 가나마호.
0: 이거 나마호로 두 가나 안돼.
1: 제로브 이거 지금 생일 아무렇게 보내 오고로로.
0: 제로브 아래와라 두 해지.
1: 오늘 많이 상고 사는 남은 분들 뭐가 될게.
0: 이거 이런 비가 나 가장 크게 나.
1: 너무도 비싸고.
0: 에이.
1: 오늘 이거 나 기억나 기억해.
0: 이거 주로도 도키 제로브.
1: 다?
0: 주로도 도키.
1: 에고
0: Mwana vya ni mungu ya mwana
1: abantu bose bakunda kuganda kuri bya Jerube.
0: Yego.
1: Amese ndabe ndabe ngo bishinge yo ishinge yo ishinge ngo. Munyamwe ndo munyamwe ngo tumwe muhanga ati abari bose bopeneza.
0: Eh.
1: Bakoje ndimo ndabe ndabe fogo.
0: Yego ndagushimye cyane.
1: Nyamwe bakoze.
0: Mm.

0: 가져가 기사기속 그리알로 이모레 알로
1: 그라우 아
0: 누가 나한데
1: 나지 마바이 마샤
0: 나지 마바이 나 마호로 히마샤
1: 마호로 차시 모이케
0: 이거 기간이 어느 카고 케자 기과코
1: 아테라 쿠이 모데 무투하이 무옹
0: 나구 시미찬